0: 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디쇼 거시가 나아줄 줄은 니야로 엠마야 백불리아를 거실 것은 니구라니 백대도 오누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 구세워세
1: Your call has been forwarded to an automatic voice message system. However, it's not available.